0: 그러니까 저번 미야 버스티노 좀 시그널 가져. 뭐가 주보도 된지 간 잡아 되잖아. 목베기 저번에 디스카 시간이잖아. 내가 배셔 배타이밍 난 디스플레인데 배타이밍 그 니스코 가위도 보도 우리 스포도 스코. 우리 스포스타이노 보도 그 다음에 미팀 산소인데 배타이밍이 이랬지 와서 비슷한 엘리치도 보도 인기다기요. 그냥 해 주거나 신의 회의 페더럴 렉션스 위가 듣고가 발더스는 지나면 내가 마스터가 오다노 지텐데 나 보다노스인데 주는 게 되는 신이긴 이제 보존 그거 해 지스가 그렇게 오다노 치지마 뭐 이것 땅이 웬 네 오다운스가 아치 오치지 지지 보도 그러니 내 나도 이제 이제 어떤 비트가 스피드를 좀 보도 치다 그렇게 되냐 그 신이스 피긴 스탠더 피 미스터 피긴 이 단한 지금 배터 다반 진도 보도야다.
1: Og megan John Kitchen gebetuk, whom I gwerskad nagmonago tegan Lil Chief with a White Bear First Nation which eats Saskatchewan, I'll go Res Girl Proud.